0: 반짝이는 나뭇잎과 눈부신 햇살의 여름날 아침, 비 내리는 풍경이 수채화 같은 겨울의 아침, 세상의 모든 음악은 항상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와 음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은 가톨릭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4.6 FM.
1: Oi, que mãe caiga. Oi, fia, fitu, polelu, cotó, pé, reta, e dani, ma que fa. E fa carro com a tua, e por clama, tá loma, fa cospeli, a barra na gau e tonga, ou clan, manucau, se as metatis, ou nusila. Mihiletio, tá no fa, poinio, no planet FM. Octo e malava, befogi, que ma, ou a polo.